0: 좋은 겁니다. 물어봐라.
1: 신발딱지.
2: 가래 가래 가래 개들하고 신발딱지 개들하고 신발딱지. 잡아서라 잡아다서 잡아구서 빠가 잡아간데 무슨 형제나
3: 야보
2: 그럼 제 이스마 택시 에담리라오 구바아라 구바아라 전주과자 녀불에 마마 어머나 무리리 에담리라오 에담리라오 마모겐다 요한이로 까바오라 지나비로 빠가 지와냐 마쿤디 마코베와 내구엔디데 수담리라오 이스마 택시 웬나무에노
1: 이스마 택시
4: 요가메 조세
5: 억사우시
4: 은양게 트라비라 만난 니네 쭈쭈
6: 마마코니 투카라 카세 빠가
2: Ki akajanja kabakazi kati abakana katenga faba shaja turazewa
4: mukaya katenga ge

0: 이렇게 겨우 워크업이야. 그리고 먹거라.
1: 스니까 지나 왜?
0: 만
1: 아두세.
2: 무사 눈미란 사 코만딩한 사 코만다완.
1: 아까 사제 테카무라 코미코로 우리 워라바 텐티 카바오.
3: 아니요요.
1: 가레무라 무레무사 차레무라 네바레무라.
2: 에치시.
1: 오 무레무시 외차사.
2: 롬피탄가의 미야 코코 푸니프가 간투아니 볼릭 폴릭사무르디키. Which is a figment 이크메란. 난다고 코미코로 우리 워라바 텐티 마냐카 사제 카리.
3: 오바니 아리 무카비 가레로.
4: 야고 무고게라 공가로로 무로 무티모 무시
5: 사가티 자미라.
0: 아무리나
6: kati abayimbi bafuko nabayimba ku chintu chechimwa titi chichuka kati abalane batanika kati kuimba bitundu byachama zingine ikanembira ba
0: karebura murebuza tarebura nebalebura omurebuzi wechasa
7: mama fina no milioni emuji wangamba nsasule kweleze risiti ku Serena fai tugenda kukatiza bana fai tugenda kusaba
8: olaba pono
0: mumbazi omukafunda abanyigire mukafunda bamuulire.
9: 카푼다 액투시 와코 유간다 바트 리미티드 아바콜레데 바체 둔지 nga pangazi elia dumzas dumzas e bache likula nawe kalevula mlevuzi tulevule nawe ne dumzas okuva mu Uganda bati.